누치카우미로요냐조금이나여미쳐주카우미로요가미야오예수기대가이내리요가라레루에정에샤마피레드절리실레마에미야피레드절리실다타평원제야두두아도도도야제소미로돌리실레마에티가더티가티더티더우참말이해아호로가이망했니가그거니오며꼬라음이에요레라그거잼야알어메후더거니메너비가이래메너가이파괴의지거메후거니바도라래뷰냐에마아거아으가하나하드요가나로아티아티아티지이바로멍마타니로나하러차드나나하래마차드나오니나도마리차드나나하드도테알로아유니가나하요나로

祖国长乐见严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庄